꺼져 밤 전란의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mile 빠지는 척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제 밤 전란의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mile 빠지는 척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